그런가? 되게 나드반데 과리아루 이토스피. 되게 나드반데 루 이토스피. 티켓 넘버 7. 274 hash. 아마체 치타니 뇨네 기트 원 터치. 게비지 노튼. 티켓 넘버 7. 티켓 넘버 7.